만나. 아, 몬루이 고마워. 어머나 배나 목발이 배나 받은 김 미시. 무슨 티키 마마 바가. 어머나 내가 몬루이 살아봐. 어머나 배나 고대 무슨 마마 배나 마마 배나 받은 김 메르 그 무리 다 게 프렌즈리. 네? 어머나 내가 쇼페.